0: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서. 아하.
1: 내려. 아니. 아니, que no, largo rato, pe, no sé, largo ratito, pe.